0: 드롬. 띵기는 우이 앤 점점점점점 레이프
1: 어스카 노 렉스 어스카 노 링스 스탑박 드로잇 스탑박 드로잇
0: 앤 푸지 스피드 이드리인 플래시 디자인은 야